서리낀 창을 젖히듯 신이 맘을 열어 Wake up, wake up, hey, we gotta make it up now 그토록

용왕님 목구녕에 든 우밀까지 할커냉완.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.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.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. 순병 안 났은다.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.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. 할림 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.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.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.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수가.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.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. 집집마다 지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 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. 난 내 전복 못 죽구다.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.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. 너 드럭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. 난 안 들어 놈아씨.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. 혼자면 못 산다.

둘이 서 일인용 umbrella all day. 내 하루는 so bright. 떠올라 넘치지 않는 나 뚱뚱뚱 raindrop. Hop up my raincoat. 흠뻑 저절이 aspect wind. 한 플렉스를 만들었네.